가둣 거쳐서 대한 모형 대비 시트신 날이 다땅나 가리프린 건단. 브라카바트라싱 빵갈이 대한 가둣 거쳐 대녀 바티 모형 아웃만아디냥토스 앙그라양 앙가니로 대비 시트신 날이. 뜸뚱 다투사건 각기앗 대비 시트신 날이. 미로 에스티닝 빵갈이 대한 가둣 거쳐 스티오카 모형 사깐 텔리폰. 마떡 아치 빵암빵암빵 대한 가둣 거쳐 Siti sendari ka boyong dateng pringgon dani sak patunggoniro datan kraos awit sangi ageng dayani ronoton hurwati ingkang tumuju dateng Dewi Siti sendari.